0: 꽃이 색도 바보미지 Wishless 꽃이 for life Rest in peace Nos tours de mapa
1: It's me!